왕 방상 깽 희잔잔 롱상 빠르니완 냉홍 굽강장 방사이 위까 지랑 지롱 람차르남 시라 낭상 린클리르 마랑 주생 리차르남 오 상깽 마랑 넌 가위 보이 파란

디마사롱니 그라우장 올레닝 타이시 그다하 보고 여바니 보고 타케 보고 싱하는 거 다카자야람 하나 그나야라 사이콜라 디마